0: 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滚！你 妇女一个，
1: 啥农村妇女啊？我觉得你又年轻又漂亮又能干。哎呀，行。